0: 기다릴 수 있다. I just
1: called to say I love you.
0: 가사리 80-luvun parhaat biisit.